0: 보자.
1: 이 라디오쿠 못간 이 라디오쿠 못간 이 라디오쿠 이게 나무 거기 두세 나무 향기 돌리다 라디오쿠
2: 아노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
1: ini dia rebut radioku aku kan mau dengerin radio oce
2: ah radio oce mendingan radio pe kalian kuno itu radio yang kurang aci ini radio yang aci dengerin dong
3: 96.9
1: ah aci ya.
2: Ini Elkoga Radio Bali.